나시망 프롱남 투라 프로그램코 그나소와하 나오 나시망 클크라 키스쿨 투로 보랭급바 앙데디 차우라 쥐 모모니 보이도 뭉하니코 그난겐

0: 루가 메네선 나르와도 콘타키니스카냐?
1: 플러스 F친 코닝아치 뭐?
0: 예 플러스 F니금은 온 티사 당았나만 겐마?
1: 나마시야마 젠살론 아 차니랑코 차온 비엔코 블라갓급바 망라갓급바 아로 주옹급바 비타민랑 동자온 만데니 잔치아니코 불그리았다 아로 비엔 비망코만 옮았다 우니금은사 차니랑코 브리온 플러스 F친 낭급바코사 브리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그낭 비엔 비망코 망라갓나 아로한 생발조개라 키나겠다 차니 보스추랑코 브리온 플러스 F니 진 낭급바코사 브리보 야코 코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프티 메갈라 실롱 니겠다 위아팅아.

0: 들 가자 가자 가자 은모요 지 가리바 맞자 다는 모 아 가리바 등하자 등하자 은모요 브라라하 다는 모이쿠아 지 가리코 등하다 다는 조바 파이쿠아 이와 아 가리코 마다 마다 말 등파하 다는 모 조건 바이온 모요 딱이샤 요요 차탕코 바다는 모 디판테 군행아 닝아 만인이 타리 락자나 모 벌디네 자통 자파 비실 가자나 이온 모 차탕코 디봉 락자코 바다는 디판테 코 빨봉 녹막 군행아 유야 요 마니아 쿠타리 락바족 발디아 다는 자파피 살카바족 윤모 윤 마니 코롱 팟바족 다는 이와 발디나롱 구바족 요샤 요샤 마니아 금말 잘족 다는 이 발디아 다모 요샤 요아이 요 발디와 자승 바족 다는 마니 바야 쿠타리 락바족 디퐁라차쿠바마니야 이요샤 플리플디아 자파비 셔카바족 이요 디퐁라차쿠닝마니야다능
1: 하이 앙아디 동화장리꼴니 아바장리카올니 무 샤시샤진자쿠디 아디키만시키석자문 빨디카와숙자다능 동화낭지파모 가말라지 파샤 이 이나 자키르카 이나나 모 자키샨나 이 아가타 와탕 자키샨 조디 가말라지 파브 마만 자팡 동가낭지 파파 아이 자팡 아가디 자키르키니야 파샤코스 쿠타리 라크노니 자파셀 치카그노니 그릉 자진 그따 아가디 다시 자키르칸 옥등기 심 그따 아가디 자키샨나 이 마그바세 자키샤나 담비체 자키샤 자키르카다 우이 디디디 그랍나바 아미 자코 만나바다 아디 디잡군 바쿠자무 앙디코 느크자무다 샤블치코 나이자 자카리코 난치자이 마그바이코 그루제타 담비샤 바치게타다 아디코 자키르카무 에코 자키샤니샤다 동화 당대합산니 가와 장리 담산다는 아니 상아지 자키르키니파 자키샤니로 파다는 나는 안다기 상아디모 비샤코딤 강르카 앙디카 비샤코 무 앙아디 비샤니 찬나 이오파 앙아디 장키 방이니 기녹니 아디 거아르키니 기녹니 아디 이오파 키만치 키속속 발디카 와속자는 가말아지 파달무 동안앙 지파당 가말 예미 이마당 마티디 말당 시다는 같이 그 자킬 그바 마티 그 자키산 그바 이 야샤 자킬 끼냐나 야샤 자키산나나 이 자디 안당니 마가바콘 안당니 디엠비콘 아치당 감비당콘 이코 가말아지 파문가 동안앙 지파돈나 이 이니 마가바바 동나바 동어위 ini diam bi pada kong nak patung ai jadi ku zakir serta e ku zakir kata ini ki pati ku jadi masih ya ini sura nak nak pa nak pa ai cha zakir kini mu cha zakir san no tik tik no ada no kakai kata no ong ai anda ki sa zakir san pa ku nak no anda ki sa zakir pada no ta no singati wi jadi to tong ai tong bi biar kawa kabi biat anu oku cinang aku baja celor cik aku ba maman ja maman ja wali ja ci ja cio salni bara baji o nadi ja kir kini hai kini ja kisanu maman kini anda kisa cingni kamalaji pacar kang boni cingni donganang ji pacar ja arpo eku ja kir ku hanadi ma sigeni eku ja kisanu hanati weekend o weekend anda kisa singasi makiru apa an manggiri satpa anda kisah mak pakau zakir kagoni pakau pakau zakir sana koni anda kisah jaya ceti kiman cakir suka suka nak Jang kipang nee, apa bang cuma, teman cuma, sekian cuma, tanur cuma, tak kapan cuma, apa kau nak cuma, kau kapan cuma, kau sih kapan cuma, tangan kapan cuma, tang dua kapan cuma, ya amat tak kapan lama rabi gua, yang guru jiwa apa cingung, nasi tak kabiya rabi gua, bila dengan yang tak kabiya, yang zakir kongah zakir senua, apa kamal aji patungan nang jipa cang, apa zakir kongah zakir senua, anang ni tiba kau jungjung dia kuba. Apa jabat sekolah je zakari ku masih je, ni pa, antara ni khamal aji patungan angji pan, guru jiwa apa siapa sih meni pasal kita kalkamin, guru jiwa apa cinga, cinga apa ikut tak pihak ku tak kunga, mak panik diam bini ku kial je tak baca, siapa zakir kunga zakir senunga, ku cari nak je apa selsi kaja, siapa awang di nak ku, di pa ku jong jong kio, cinga atalo sunio, asyik ke si kemalda potisha kamal ya jipa tungan ang jipa kepa singapa asiroki kem asiroki duci rong rong sesa kemal kem sesa kem cungong sesa sesa apa asiroki singapa wata tunga gala tunga semarang marang kodi starang kodi iyo cakong nam iyo dangang nam ancinikani parinikani jelwe dimkang nikani dikrin kani daum kang kani pimang talani jok-jok ma jok-jok ongjok ma ongjok
2: kertan ja mano bisa rudel gepa ong coba ma gepa bisa grapo de pa rudel gepa ni jakko runa skija grapi dongo de sksako de tong sksako de wa ku tu si china ne gitrungi wa mang bisa ku tu siap na jotton kau kon mu bisa munua ni menga warung ani kuba nasung nasung tau kena jolna mangen
3: ayo bisa bagrapi agan aku pamani ta par kepau patung jah

0: 야, 마니아니 쇼마연 우아망 강 능탕만 사 장기나 자마나 돈급아 주코바 라바에 우아 비아폰 택프에 즉기 이런게 우아망 본 감에 사이 이런게 야 카무 글락콘 맞췄다.
1: 마시망 장키팡 크르타니금은 다리금은 보람곡 나서나 많아하 야고세급바 레올린 알마락 아르타리급바 이 알마락과 또 나시망나 힝밭상마 어리돌리급바 지복기랑과 마땅스카이가